0: 지금은 오빠부터 메스터라디에 보자.
1: 미음의 트루파가 해둘 따로 살릭 개량대 모두 소스로 먼저 들었어.
0: 손톱이 두고서 어리학다니인자 사카라 브록소스 해본 진다 부터나 빠져 묵다나가 모두 오빠도 고스마사긴자.
1: 자리스 버스가 빠져가지 미음이 소스트나스로
0: 치료보다 하던 마트나수 꼼카오 가나가 살다 브록홀수카오
1: 먼티반 여둘러반 세번나가로
0: Sous-titrage
2: Société Radio-Canada

0: 가지고 제목은 자그마한 일 하나.
1: 생각할 것들을 할 것과 여기 관리를 해주셔서 게임을
0: 생각하신 것도 있고
1: 게임 안 하세요? 그거 아들에게 가봐봐니?
0: 내가 그걸 알아봐. 선수님 역할을 해드릴 거거든. All right. This person will give you another opinion of the past.